0: 우리 파란 이번 소스 마마 플라이벤 스피프 호텔에서 오고 예전에 그렇게
1: 샤메 1번 5탄 렉스 헤링 340 리디우스 2230 넘
2: Turn on heading 340, reduce via 230 knots, Shamir 815.
1: Shamir 815, descend on maintain 7000.
2: Descend maintain 7000, Shamir 815.

0: Korean가 7번 디디스피 2230 나.
1: 리딩 스피드 230 나. 코리아 7번 나.
2: 오니퍼 에드먼트 레이저 내비게이션 디렉트 B 나스 인스트루먼트 앤 플라이트 비를 150.
3: Your navigation direct position signal, you can flight for 150 upon 812.
2: Japan SS-0 sound right heading 1, sound right heading 060, decimal maintain flight level 150.
4: Flight heading 060, decimal
2: maintain 150, my
1: 81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, 0

0: 아프로치 코리안에어 707 리퀘스트 스피드 216 knots over 플레이어 듀 투 퍼포먼스.
1: Korean 707 knots. The approval request.
0: Roger, Korean 707.